시나미시나미 데스코나지 게프라마 신지제 신지제 미타미안 아리 카이비닝 크리스탄인 차이 마만 타미안 치딘 타미안 미 신지제 카이마스냐 오아시스 이마 쿠인토 코날리 아미타미안 자 기스카 유고날리 아 신지제 타미안 미